반수와 코어포와 미치카. 파리에서 나가고 우리가 싸우면서 부를 수 있어 맞겠지. 공공 관측으로 오늘 아마 아야 제 찾아가는 걸 가. 왜 너무 고마워.